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토스티의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테너 칼로 베르건지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래 만나지 않아도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사람이 있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해도 뭐 별 설명 없이 금세 예전처럼 이야기가 이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기쁜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해지는 사람. 그런 옴살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게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런 편안하고 든든한 사람일까 하고요. 오늘은 오래된 단짝 한 사람에게 별일 없어도 또 안부 한번 건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안녕하세요.
4: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5: 카티 프로 시.

빅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 보내드렸습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그레고리 노울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소곡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558번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아당 가족님들. 철원의 휴양림에서 아침 산책 중에 듣습니다. 숲에서 들으니 음악이 더 와닿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너무 좋죠. 휴양림에서 산책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 얼마나 음악이 좋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 안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깨끗하게 내려놓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차이콥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행진곡 보내드립니다. 앙드레 프레비니지 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있습니다. 제게 주는 가장 행복한 선물이에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또 직장에서 그래도 들을 수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몰래 몰래 들으시나? 그래도 편안하게 누워서 눕방 방송 들으시면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봉산 아래에 펼쳐진 작은 마을에서 나는 첫 숨을 텄다. 올망졸망 버섯 같은 초가집들이 정겹게 이마를 맞대고 늘어선 농촌마을은 동화 속의 한 장면 같다. 지금은 도시화되어서 아파트 숲이 늘어섰지만 내 기억 속 그곳은 여전히 한 폭의 그림으로 남아있다. 빠르게 변화해가는 문명사회는 우리들의 고향을 앗아갔다. 다만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그때의 아련한 풍경과 잔잔한 추억일 것이다. 우리 집은 마을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어서 오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대문 없는 마당으로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며 경계가 없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까지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도시 출신의 어머니는 중매로 만나 결혼하셨다.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가 없어 애태우던 중에 내가 태어났다고 했다. 모두의 기다림 속에 태어난 첫 아기.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였기에 나는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아버지의 잦은 전근으로 수시로 이사를 해야 해서 나는 할머니 품에 맡겨졌다. 태어난 고향에 남아 자란 셈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드넓은 자연의 품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랄 수 있었음은 감사하다. 농촌의 어른들은 늘 바빴다. 농번기가 되면 모두 들로 나가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집을 보아야 했다. 다행히 또래의 아이들이 있어 어울려 놀아 외롭진 않았다. 자연의 모든 것이 장난감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었다. 혼자 시간을 보낼 때면 집 안팎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꽃밭에 앉아 막 피어난 꽃들과 눈 맞춤하며 말을 걸어보기도 했다. 마루에 배를 깔고 엎드려 동화책을 읽다 깜빡 잠이 든 적도 있었다. 한잠 자고 일어나 눈을 비비며 우뚝 솟은 구봉산을 바라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위안이 되었다. 늘 혼자인 내게 구봉산은 수호신이자 할머니 같은 존재였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고향의 기억은 선명하다. 노랗게 익은 벼들이 일렁이던 논두렁길, 군데군데 낡은 옷을 걸친 허수아비가 손짓하는 가을 풍경은 동화 속의 한 장면 같다. 배추와 무와 대파가 줄맞추어 싱싱함을 뿜어내며 자라던 밭둑길은 초록의 향연이다. 꿈결처럼 거닐던 그 길을 다시 걷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낸 추억들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깨닫는다. 지금은 가도 만날 수 없는 풍경이지만 내 마음속의 고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곳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나만의 쾌렌시아로 남아있다. 자연이 삶이 되고 무한한 꿈의 무대가 되어주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

모차르트의 디벨트멘토 D장조 교회번호 13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헤베트 블룸슈테트가 지휘하는 슈차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김현주의 책 인생은 쓰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 어린 시절의 풍경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살던 집도 없어지고 뛰어놀던 논밭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그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분에게는 이 구봉산이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바라보기만 해도 든든했던 산, 그리고 그 아래 펼쳐져 있던 고향의 풍경. 특히 마지막

그곳을 그 나만의 큐렌시아라고 표현한 게참 좋았습니다.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어도 떠올리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속 고향 하나쯤 있으신가요? 힘들 때 가만히 꺼내볼 수 있는 풍경으로 오래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5033번님 사연인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인데 가을을 맛보려는 인파들로 차들이 넘쳐납니다. 마음을 고쳐잡고 다시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또 이렇게 가을을 정말 제대로 즐기려는 분들 많이 계시나 봐요. 저는 이제 항상 뭐 단풍 구경 간다 그러면 남 얘기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렇게 그 철에 늦지 않게 이렇게 꼭 즐겨야 하는 것들을 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도 참 인생의 재미인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글라즈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 이 곡을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키릴 카라비치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글라스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 니콜라 베네디티의 바이올린과 키리엘 카라비츠가 주연한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5권 오프스 54 듣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다섯 번째 곡 스케르초 만나봅니다. 스케르초는 원래 이탈리아어로 농담, 뭐 장난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빠르고 가벼운 움직임이 돋보이는 그런 기교적인 소품입니다. 짧은 음영들이 재빠르게 오가면서 장난스럽고 생기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어제 들었던 녹턴의 고요한 밤 풍경과는 또 완전히 다른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그의 스케르초 들어보죠. 피아노는 게하르츠 오피츠가 연주합니다.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5권, 54 가운데 다섯 번째 오스케르초, 게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975번님 사연인데요. 문 활짝 열고 청소하면서 이불은 세탁기에 넣고 클래식 들어요. 최고예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개운하시겠어요. 듣기만 해도 문 활짝 열어놓고 요새 또 공기도 좋은데 이불 빨래도 하고 이러고 나면 뿌듯하시죠? 힘드시겠지만 음악 들으시면서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마스카니 오페라 까발레리아 로스티카나 가운데 간주곡 보내드릴게요. 카라야니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간주곡 들었습니다. 카라야니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 감동을 주는 음악 하면 떠오르는 몇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음악이에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하기 하면 하하이.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오늘 1부 끝곡은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군대 행진곡 1번 D장조를 이모젠 쿠퍼와 얀 케펠렉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4핸즈 연주예요. 1부 끝곡이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0: 전문점 명표장 추가골.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박홍근 씨 윤용하곡 나뭇잎배 소프라노 이상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0: 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입학 지원에서 달라져라.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화물차 필요할 땐

쉽고 간편한 화물원성 플랫폼 카고링크.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가브리엘 포레이 로망스 A장조 오프스 69를 토미 라일리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598번님 사연인데요. 참 설레는 오늘입니다. 제가 불면과 우울증으로 근 4년 동안 두문불출하다가 요즘 일상생활

말을 할수 있게 됐어요 하셨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싶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수 보내드리고요. 네, 음악과 함께 또 햇빛 많이 받으시면서 밝은 생활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당을 떠나지 마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가운데 저 미소 짓는 하늘을 보라 보내드릴게요. 루이지 알바 테너 그리고 알치오 갈리에라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합니다.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가운데 저 미소 짓는 하늘을 보라. 테너 루이지 알바의 노래, 그리고 알치오

갈리에라가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7800번님 사연인데요. 인천공항 가는 지하철 아니에요. 오랜 직장생활로 인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직장생활이 지겨워서 힘들 즈음 아는 언니랑 둘이 일본 여행을 가요. 63세, 65세 아줌마 둘의 자유여행이죠. 틈틈이 일어 공부도 했어요. 맞습니다. 야, 참 재밌는 여행이네요. 그래요. 좀 이렇게 뭔가 이제는 좀 내가 아, 좀 쉬어야겠다. 잠깐 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 때 그때 그 본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하셨어요. 두 분 즐거운 여행 하시면서 다시 새 힘을 많이 얻어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5번 F장조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듣습니다.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 피에르 바르비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5번 F장 주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들었습니다.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 피에르 바르비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1685번님이 보라마의 공원의 아침 산책로에서 듣는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보라마의 공원에서 또 듣고 계시는군요. 산책하시면서 음악 함께하면 너무 좋죠. 자, 뭔가 힘이 나는 음악 준비해 봤는데요. 비에냐프스키의 화려한 폴로네이즈 1번 D장조입니다. 오프스 4. 막심 벵겔호프의 바이올린, 이안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헨릭 비에냐프스키의 화려한 폴로네이즈 1번 D장조 보내드렸습니다. 막심 벤게로프의 바이올린, 이안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647번님 사연인데요. 오늘은 손님들이 오기로 해서 벌써부터 설레요. 이쁜 하늘을 계속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어떤 손님들이 오시길래 이렇게 아침부터 설레실까요? 정말 반가운 손님들인가 봐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띠아모 코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해요. 세 명이 함께 노래합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바리톤 드미트리 후보로스톱스키, 그리고 라라 파비앙.

소프라노 조수미, 바리톤 드미트리 호로스톱스키, 그리고 라라 파비앙 세 사람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디아모 코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해요. 4536번님 사연인데요. 아침 겸 점심으로 뭐 해먹을까 연구 중입니다. 좋은 음악에 한끼 영감이. 달걀 채소 볶음밥에 맑은 미역국으로 결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음악의 어떤 부분에서 이 영감을 얻으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메뉴는 맛있어 보입니다. 깔끔하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마스네의 엘레지 들을게요. 미샤 마스키의 첼로, 파벨 길리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마스네의 엘레지 들었습니다. 미셸 마스케 첼로, 바벨 길릴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일번호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칼 라이스타의 클라리넷, 카라야니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활번호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카라야니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리히하드 슈트라우스의 4개의 가곡 작품으로 27 가운데 4번 모르겐 내일은이라는 곡 보내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슈트라우스의 가곡인데 오늘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바이올린 선율로 함께합니다. 제임스 NS의 바이올린,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시죠.

리차드 슈트라우스의 가곡 모르겐 내일은 보내드렸습니다. 제임스 앤에스의 바이올린과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저는 이 처음 피아노 전주 부분이 그렇게 좋아요. 이거 칠 때 아주 아주 마음이 막 저려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잠남

0: 신도리가 만듭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6: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7: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8: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7: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9: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7: 전
8: 이번에도
7: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10: 여행.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1: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1: 10월 오픈 때 가보자.
10: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1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3: 너무 좋아요. 유후,
1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3: 완전 좋아요.
12: 연두링.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2: 오늘 마지막 곡은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 준비했습니다. 앙드레 류가 주연한 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병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취향만큼이나 호불호가 갈리는 거. 영화 볼 때 팝콘이랑 음료수 먹느냐 안 먹느냐. 버터향이 고소한 오리지널 팝콘부터 달달구리 캐러멜 팝콘, 짭짤하고 자극적인 어니언 팝콘 옆에는 매운 라면 맛 팝콘도 나왔다고 하던데. 나가기가 귀찮아서 선택한 곳이 방구석 영화관 일렬이라면 오늘의 팝콘은 어떤 맛으로 고르시겠어요?

주말입니다. 어떤 맛이든 팝콘 한 그릇 옆에 딱 끼고 세상 편한 자세로 널브러져야죠. 영화관 의자보다 딱 두 배는 넓고 폭신한 최강의 영화음악 일요일 첫 곡이에요. 마이걸 투어 중에서 빛이 보이십니다. Don't worry bab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했습니다. 광고만 듣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조강지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반딧불이 짧은 여름밤의 추억, 영화 연애소설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영화 증인 중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였습니다. 영화의 내용으로 보나 또 음악의 분위기로 보나 밤에 들어야 어울릴 것 같은 차분한 음악이지만 딱 요맘때 들으니까 낮에 들어도 참 좋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팝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 영화관에서 어떤 간식 선호하시나요? 청개구리님, 영화관에서 먹는 핫도그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이상민님, 영화는 핫도그와 함께 전 핫도그 먹고 팝콘도 먹어요 하셨습니다. 와, 배 엄청 부르시겠는데요. 요즘에는 식사하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막 누워서 볼 수 있는 영화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영화 볼 때 어떤 간식 선호하시나? 제 친구는

꼭그오징어다리같은거그런거있잖아요통오징어이런거꼭꼭사먹어요또어떤친구는꼭나초를먹고네저는그간식없는극장은저는상상도할수없어요저는항상팝콘전팝콘입니다어떤맛을먹을까그리고그간식이없이영화를본다는건상상할수가없어요그래서다이어트할때는저는극장에갈맛을못느껴요 집에서도영화를못보겠어간식없이는어떻게그렇게영화를볼수있을까요저는그시각하고미각이같이가나봐요 마치간식없이영화를본다는거는저는그런주사는맞아보지않았지만뭐왜요즘다이어트뭐마운자로위고비이야기많이하시잖아요그거하신분들얘기들어보니까음식을먹는낙이없다고하던데거의그런느낌아닐까싶습니다와근데그나저나아주아주옛날에는우리청취자분들중에는기억하실분계실거예요극장앞에서간식을팔았단말이에요세대차이나시죠모르시는분들은모르시죠네극장앞에서팔았어요고구마튀김같은거엄청딱딱한거쥐포냄새엄청나는거그런걸어떻게갖고가서그렇게극장안에서먹었을까요오도독오도독소리나는데신기한일이에요네맛있겠다그쵸오공치로군님며칠전에영화클로저보고내용을그림으로담아봤어요하면서사진보내주셨네요와직접그리신건가그러신거겠죠와너무아름답네요노래들을게요이번에는영화페어런트트랩중에서나탈리콜의 LOVE 러브준비했는데요그전에먼저4209님모레학교에서 MT 를가는데오랜만에꽤나설렙니다신청곡은영화어느멋진날의삽입곡원파인데이잘다녀올게요하셨는데요뭐10월3일에보내주신사연이라 MT 는이미다녀오셨을것같지만네좋은영화음악은언제들어도좋은거니까영화어느멋진날원파인데이나탈리머천트목소리로먼저띄우겠습니다

맥라이언과 아네트 베닝의 영화 내 친구의 사생활 중에서 파이스트의 I Feel It All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피치 퍼펙트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던 곡이죠. 영화 속의 아카펠라 그룹인 바든 벨라스가 부른

벨라 스파이널스였습니다. 피치 퍼펙트에는 아카펠라 경연대회 결승 무대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결승에서 부른 곡이 방금 들으신 벨라 스파이널스입니다.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노래를 조합해서 새로운 곡처럼 만든 메시업 곡인데요. 프라이스텍, 돈추, 김미 에브리띵 이외에도 여러 곡들이 합쳐진 음악이었죠. 따로따로 들으면 전부 다 익숙한 곡들인데 아카펠라 버전으로 메시업해서 들으니까 와 진짜 색다르네요. 이번에는 1265님 신청곡 준비했어요. 강디, 이 곡도 혹시 신청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어떤 곡일까요? 학창시절 음악시간에 들었던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오징어게임 OST로도 나왔나 보네요. 이 아름다운 가을에 체험 애청자님들과 함께 이 노래 듣고 싶은데 모두 좋은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장한동 애청자 김명순 드림. 아, 이토록 성의 있고 사랑이 가득한 신청 사연이 있을까요? 꼭 들려드려야죠.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리고 영화 폭네프의 연인들에도 쓰였던 곡이네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듣겠습니다.

0: 得。
1: 还记得我的手吗？
0: Wonderful, marvelous, you should care.

0: 영화 에로스 중에서 카에타노 벨로주의 미켈란제노 안토니오니, 이어서 들은 곡은 주앙 질베르토의 스 원더풀이었습니다. 이 스 원더풀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 삽입됐던 곡이에요. 영화 에로스 아세요? 이 영화는 좀 독특한 영화였어요. 세 편의 이야기로 이어진 옴니버스 영화인데요. 그 세 편이 뭐냐면 왕가이 감독의 그녀의 손길,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꿈속의 여인, 그리고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위험한 관계까지 이렇게 세 편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옴니버스 영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저 궁금하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운365에서 스킨케어 2종,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7: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6: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7: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6: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7: 10월 오픈 때 가보자.
6: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최영음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하늘과 바다 중에서 장나라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 임팩트!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휴일에 가족들 모여있다 보면 이 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앉은 자리마다 과자 부스러기며 간식 먹은 흔적들 남기는 사람.

이 가을에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산에서도 들에서도 가을 즐기러 나간 어느 곳에서든 그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죠. 머문 자리가 아름다우려면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하고요. 있는 듯 없는 듯 말끔하게 가을엔 우리의 존재감을 그렇게 드러내봐요.

12시에 만납시다. 첫 곡은 가을 도봉산, 봉산오바의 곡이었습니다. 어느 아나운서 출신의 가수죠. 네, 저의 직속 선배이기도 한 이봉규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가있지만 연락은 한 번도 안 드리고 있어요. 그 실례잖아요. 오프닝에서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하는 그 말, 저 진짜 어렸을 때 할머니께 매일매일 듣던 그런 말이었는데, 이게 치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지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가을에 어디 나가서는 그러지 말자는 말이었어요. 7427님, 남편과 안 싸우고 등산 중이

중입니다. 등반 중에 잠깐 쉬는 타임 갖고 있어요. 싸우지 마시고 그 싸우는 감정도 흔적이니까요. 등산 가실 때 간 듯 안 간 듯 사이좋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 저는 아나운서 최선화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소리가 만듭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2: 1533 1566 세라하임.
1: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605님 들으셨겠죠?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앞에서는 럼블피쉬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2788님, 엄마랑 점심 먹으려고요. 떡볶이랑 순대 포장해 가요. 엄마 집이 조금 시골이라 근처에 분식집이 없어서요. 70대신데 가끔 분식,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사드리면 잘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전 80이 돼도 떡볶이랑 순대가 최고일 것 같아요. 8579님, 9월 말일자로 5년 근무한 패션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워킹맘이라서 평소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내심 미안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소소한 일상을 함께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구석엔 어째 허한 마음이 있네요. 잠시 쉬고 다시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응원합니다. 쉴 때 또 잘 쉬셔야 되는데 소소한 일상을 아이들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1년 넘게 쉬었다 왔잖아요. 드라마 많이 보세요. 드라마 요즘 뭐 로또 당첨되고도 출근하는 그런 거 너무 재밌고 죄책감 없이 막 볼 수 있고 네. 즐기실 수 있는 거 마음껏 즐기고 그래야 또 일할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입니다.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서태지와 아이들 너에게 행복하자님의 신청곡 쿨의 All For You였습니다. 행복하자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점심 안 먹고 저녁 맛있게 먹으려고 산책 중이에요. 이제 새로운 것에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렵지만 도전해 보는 게 좋겠죠. 뭐든지 처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떤 도전을 하실 건가요? 뭐든 제 주변에 혼자만의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프로젝트로 관광버스 혼자 여행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엄청난 도전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금방 또 다음번 여행을 잡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도전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해보시기를 응원합니다. 104하나님, 50대 중년 부부인데요. 남편이랑 진주 유등축제 보러 가고 있어요. 드디어 갑니다. 행복합니다. 사연에서 그 행복한 느낌이 묻어나요. 나중에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7228님, 가을이 너무 좋아서요. 남편 아들 둘 다 두고 혼자 영종도에서 신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시원한 바람, 코스모스, 익은 벼들, 참 가을가을해요. 가을 참 예뻐요. 정말 말 그대로 가을의 흔적들을 담고 계시네요. 이승환의 가을 흔적, 이소라의 가을 시선,

0: 저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닝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테야.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5: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6: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5: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7: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5: 전
6: 이번에도
5: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8: 여행.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썬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운행하며 귀 쫑긋 애청 중입니다. 안전운전 화물차 기사입니다. 423 하나님. 아니, 칭찬.

0: 하지 마시라니까. 약간 알레르기처럼 이런 거 소개를 잘 못하겠는데 이런 것도 보내주시니까 또 한번 해봅니다. 1부 끝곡은요. 또 가을하게 분위기 좀 잡아볼게요. 리쌍과 정인이 함께하는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1: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You find that old kind.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수영 씨가 부른 광화문 연가 듣고 싶네요. 요즘 어울릴 것 같아요. 유엔미 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이수영의 광화문 연가 2부 첫 곡으로 들었고요. 수영 씨 사정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제가 대신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CBS 아나운서 최선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수영 씨를 응원하는 문자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이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경주 김씨 17대 종부가 직접 만드는 상촌 단팥빵에서 맛있는 단팥빵을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네, MBPL 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거미의 어른아이 테티서의 트윙클, 마마무의 딩가딩가까지 함께했어요. 0716님, 운동하러 나왔는데요. 달리는 중인데 벌써 은행들이 꽤 떨어져 있어서 여기저기 많이 터져 있네요. 밟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디스코를 치면서 걷고 있어요. 저거 밟으면 온 집안에 은행 냄새가 가득해지거든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부터 저희 신발장과 집 안에 어떤 냄새가 나는데 이거 도대체 기저귀 냄새인가? 무슨 냄새인가? 했는데 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빨간머리애님,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밀린 집안일 하느라 바쁘네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 열심히 밀키트 만드는 중입니다. 북어묵국, 대파 육개장, 호박 고추장찌개. 이 정도면 한동안 여유 있게 골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육개장을 집에서 할 수 있나요? 오, 이거 하면은 요리 잘하는 것 같은데? 오, 대단하시다 진짜. 메이비님이 청해 주신 곡이에요. 서우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홍경민과 차태현이 함께한 힘내송. 1870님, 썬디 목소리가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또 요즘 마음이 안 좋아서 계속 울적하고 피곤함까지 두 배지만 그래도 또 수영 씨가 기운내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9397님은 썬디와 함께할 열만도 많이 기대됩니다 하시면서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은 대답 잘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 코앞이에요, 여러분. 이제 긴장해 주세요. 어떤 번호로 와도 한번 받아주세요. 혹시 뭐 들으시나요 하면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들으신다고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2360님, 가을 하면 아주 절절한 발라드죠. 오늘따라 애절한 노래가 듣고 싶네요. 애절한 곡 다 준비해 봤는데 어떤 게 취향이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7: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0: 12시에 만납시다. 2부 끝곡입니다. 9095님이 청해 주신 플레이브의 그런 것 같아 남기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이 붙어!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0: 라떼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그룹 리셋 내에는 리브라는 멤버가 있는데요. 이 멤버는 기분이 안 좋으면 주위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일부러 표정을 더 밝고 유쾌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언짢은 일이 있어도 오후 2시만 되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은 행복

2026년 10월 11일 일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아바의 노래 슈퍼 슈퍼 탱크 9977님이 신청하신 곡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어가지고요. 저랑 같이 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들도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걸 깨달은 그 순간부터 아 그게 정말 안 좋은 성격이라는 걸 알고 오히려 까불고 예, 우스갯소리하고 뭐 허투루 얘기하고 뭐 이런 약간 좀 뭐랄까 하여튼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틈에 성격이 되게 밝아지더라고요. 우스갯소리 잘하는 그런 성격으로. 그러니까 성격이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주위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성격을 좀 바꾸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 그리고 주변을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격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FM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한동준의 FM팝스 오늘 위켄드 스페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음악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

0: 가면 집으로
1: 코끼리 베이글닷컴.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전슨.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0: 스토리가 만듭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가즈보이의 I Like Chopin 그리고 야즈의 Don't Go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I Like Chopin 지리산님이 신청하신 곡 오늘 원곡으로 네, 좀 길었는데 함께 다 들었습니다. 야즈의 Don't Go 이 노래는 문경도련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 노래 이어서 듣습니다. Don McLean의 Crying 이 노래 오랜만이네요. 1042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로이 오비슨 노래인데 돈 맥클린이 리메이크해서 아마 로이 오비슨이 불렀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히트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그리고 릭 애슬리의 Together Forever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히릿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고요. 5299번으로 딸이랑 한바탕 했네요. 가까운 일본에 살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붙어 있으면 못마땅한 게 생기네요. 좋은 음악들이 나오니까 눈물 납니다 그러셨어요. 아, 저 너무 이해합니다. 너무 주변에서 그 자식들 뭐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교환학생 보내거나 뭐 이래서 떨어져 있으면 너무 보고 싶은데 잠깐 들어와서 속썩이면은 아우 막 무지하게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 보내가지고 아우 너무 안쓰럽고 보고 싶고 막 그런데 휴가 나와가지고 막 속썩이면. 아, 그 자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도 붙어 있을 때 잘해야죠. 뭐 정답은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쉽의 세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스팅의 Fields of Gold 아이리스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스타쉽의

0: 아니고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7: 위제로
6: 과식계도 제로제로
7: 위제로
6: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7: 위제로
6: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7: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8: 일양약품.
9: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0: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9: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0: 경리나라.
11: 중화역 가까이
12: 새집이 라온.
11: 기다려온 서울 새집
12: 드디어 라온.
1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1: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4: 1533-1566 세라하임.
1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4: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3: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문미림이 곧 온다.
4: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0: 우미린.
1: 평택보다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2: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을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소개 정도, 그리고 신청하신 분 소개 정도만 합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주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위켄드 스페셜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끝곡 블론디의 Sunday Girl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진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샤키라의 Whenever, Wherever. 하나미코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계속해서 두 곡, 세 곡, 어떤 땐 네 다섯 곡씩 이어서 보내드릴 때도 있고요.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음악 소개, 그리고 신청하신 분 소개 정도만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FM 팝스 들으시면 일주일간 쌓였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는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Jigsaw with Sky High, Love on Unlimited Orchestra의 Love's Theme, 그리고 Real Thing의 노래였죠. You to me are everything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8047번으로 요즘 늦은 시간 자동차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마다 끊기는 FM 팝스가 너무 아쉬워서 집구석 서랍 깊숙이 자고 있던 무선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어요. 덕분에 차에서 내려 고객님 집 앞까지 걸어가는 순간에도 좋은 음악을 놓치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무더위에 땀 흘리면서 달리는 모든 배달기사님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시는 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걸음을 절로 신나게 만들어줄 노래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배달 알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제 지인도 직장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배달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 친구 저도 이제 한참 어린 친구였는데 아주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아유 어느 날 만났는데 살이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 택배가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뭐 근데 늦은 시간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늦은 시간은 아닌데 하여튼 뭐 배달 알바는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겠죠. 고생하시겠지만은

FM 팝스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맨디모의 Only Hope, 조윤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0601번으로 저 코로나 확진 받고 집 방에서 격리 받으면서 고열과 근육통과 싸우고 있네요. 답답함과 아픔을 음악으로 이겨내려고요. 그러셨어요. 와, 그러니까 요즘 독감 코로나 유행이죠. 다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빨리 나으세요. Endless Love 신청하셨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의 노래입니다. 보내드리고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Best That You Can Do, 이 노래는 가을엔 방글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맨디모의 Only Hope.

아메리카의 시스터 골든 헤어, 이글스의 Take It Easy,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시즈 로빈슨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푸른 하늘님이 이글스의 Take It Easy 신청을 해주셨네요. 자, 노래 이어집니다.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이 노래 현봉님이 이 노래 감상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보내드려야죠. 그리고 이어서 무디블루스의 For My Lady까지 이어서 듣습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카티 프로 시작.

0: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동안 음악 들으시면서 행복하셨으리라 이렇게 믿어봅니다. 자, 오늘 끝곡은 TLC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No Scrubs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5: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0: 전자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인쇄

0: 어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장모님께 드릴 음식을 어디에 실을 거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아 베란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공손하게 네 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또 어떤 딸은 레미콘을 찾는 엄마에게 리모컨을 갖다 드렸다네요. 머릿속 말과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다를 때가 있죠. 그래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조금 어긋나도 웃고 넘어가는 넉넉한 일요일. 그런 일요일 보내고 계십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김광석 바람과 나였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척척 알아듣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또 한 번 찾아온 이번 주 금토일 연휴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편안한 음악 감상하시면서 내일부터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갈수록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명태어죠.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2: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신인수 장미의 미소 그리고 박학기 비타민 783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전용수 씨가 강화 나들길 트레킹하다가 황산도 좋은 곳에서 잠깐 쉬면서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 강화도의 아름다움과 가요 속으로 해서 흘러나오는 음악들이 너무 잘 어울릴 듯합니다. 0480님, 대하철이고 해서 남동생 생일을 맞이하여 인천 소래에 가서 회 뜨고 대하 사서 즐거운 시간 우회를 다지고 있습니다. 으아,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우회 좋은 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뭐 더 좋을 게 뭐가 있나요? 행복하고 사랑스런 시간 보내십시오. 노래 띄워드립니다. 조화문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으셨던 노래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7737번 그리고 신효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는 141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오늘 62세 나이로 처음 10km 마라톤 완주했습니다. 10km 마라톤 우와 매일 운동할 때 레인보우가 큰 힘이 되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4179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와, CBS 음악 FM 들으시면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군요. 엊그제인가요? 90세 어르신의 그 마라톤 완주 얘기를 했었고요. 또 90이 넘으신 어르신의 자전거 라이딩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62세 4179님은 청년이시네요. 그렇죠? 아무튼 10km 완주한 거 대단합니다. 예. 6542번 고1 아들이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선물로 커플 운동화를 사준다고 해서 지금 쇼핑 가고 있습니다. 아 마음이 변할까 봐 부랴부랴 나온 건 안 비밀. 아 멋진 아드님이네요. 용돈을 그동안 모은 건가요? 고1이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 큰 걸까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예, 김명옥 씨가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죠. 이유진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그리고 소년이 이름 없는 새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0: 곳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3: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쿨의 아로하 3066번. 그리고 임현정의 첫사랑은 김은주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임상에서 증명된 목주름, 눈가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결세라.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1부 끝곡은요, 425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네요. 저녁록 저녁놀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김범수의 노래 나타나 834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2부에서도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여러분의 배경음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드 하세요.
1: 이젠 냉가드 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4397번 그리고 유다혜 씨가 신청하신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공정호 씨의 신청곡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음악은 아주 잔잔하지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두 곡이었습니다. 9902번 내 나이 50인데요. 새로운 직장으로 이번 주에 첫 출근했습니다. 새로운 일, 사람들에 적응하느라 전쟁 같은 한 주를 보내고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아, 긴장도 많이 하셨고 또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피곤하면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약 드시고요. 얼른 나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4994님, 치질 수술하고 이제 열흘째. 통증이 좀 덜한 상태고요. 진통제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요 속으로 들으면 또 통증을 잠깐 잊게 되거든요. 그래요? 야, 이 치질의 아픔도 잊게 해주는 방송.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대단한 방송입니다. 4994님 사연 소개에 또 막 웃으시면서 힘주면 아프시겠네. 자, 이런 노래 흥얼흥얼 따라하시면 아픔이 또 사라질 겁니다. 이부열 씨가 신청하셨어요. 신영원 개똥벌레 그리고 이태원 솔개 1812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해바라기의 노래 사랑의 시 0732번 그리고 조덕배 씨의 노래죠. 꿈의 곽영순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사 정년이 두 달 조금 남았네요. 정년 끝나면 무얼 하며 생활할지 요즘 들어 고민이 많답니다. 벌어놓은 돈도 별로 없는데 오늘따라 학창시절 친구들이 보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2168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2168님의 제2의 인생 멋진 일들이 펼쳐지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6740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아주 좋은 시작을 하셨어요. 회사를 6개월 정도 잠시 쉬게 됐는데요. 그동안 뭐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걸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배워요. 초등학생들이 와서 아니 왜 어른이 바이엘을 쳐요? 라고 할 때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두 손으로 피아노 치는 제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바이엘을 넘고 체르니를 넘고 악보만 있으면 그 어떤 연주도 해내시는 6740님의 모습 떠올려봅니다. 우와! 생각만 해도 아주 멋있습니다. 윤미래의 노래 준비합니다. Always 이준호 씨가 신청하셨네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0: 공부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올바른 품질.

0: 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아이유가 부른 네버엔딩 스토리,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였습니다. 0301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일요일 저녁 시간 잘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이 붙어!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서머.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따뜻한 나라에서 추운 계절을 나는 새들은 찬 이슬이 내려야 이제 여기를 뜰 때가 왔구나 하는 거죠. 며칠 전 한로가 지나고 가을 절기도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또 한 번의 큰 계절 변곡점이 찾아왔고 이제 제비처럼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게 하나둘 늘어가겠죠? 절기 할로 무렵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끝은 있다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시간, 사람, 그런 것들에 조금만 더 애틋해 하자고.

마이클 어스트락, Paint My Love.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절기 할로는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서 찬 이슬로 내리는 시기를 말하는데 올해는 지난 8일 목요일이었어요. 10월의 마지막 절기 상강은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리는 시기죠. 10월 23일 금요일인데 그 뒤로는 겨울 절기 입동이거든요. 11월은 아직 가을이지 얘기를 우리는 하지만 절기상으로는 겨울인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쿵 내려왔네요. 누가 뭐래도 완연한 가을이라 할 수 있는 날들은 딱 10월인 것 같고 벌써 카운트다운 들어갔구나 싶습니다. 오늘은 10월의 11번째 날, 10월 11일 일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1: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0: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2: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0: 전
1: 이번에도
0: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중화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0: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양 가구 박람회.

직장 옮기면서 몇 년간 라디오 못 듣다가 오늘 간만에 듣는데 용신이 목소리에 반가워서 문자 보내요. 주택에만 살다가 한 달 전에 평생 처음 신축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주방에 라디오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3467님. 살고 싶은 공간에서 살게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주방 라디오에서 자주 뵈어요. 3467님. CCR 카툰 필즈 들으셨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Banks of the Ohio, 에밀로 해리스의 Wayfaring Stranger 세 곡 함께 들었네요. 가족과 함께 1박 2일 충주 여행 다녀오는 길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녁 스케치와 함께 하루 마무리하니까 완벽한 여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딸 예원이의 생일이기도 해요. 1008님이신데 예원이거든요. 이름 예쁘죠. 예원이. 예원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1928님과 함께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들을 거고요. 이어서 엘리엇 제임스 리, I think they call this love.

제이미 오닐 All by myself 들으셨어요. 페이스 힐의 There will be 조윤진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김도로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요. 둘 다 출근했던 일요일이었습니다. 힘들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매운탕에 해물파전에 차려서 밥상을 놨는데 먹는 도중에 남편이 피곤해서 그런지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먼저 밥상에서 일어나도 되겠냐며 방에 들어갔어요. 남편 몸이 안 좋다니 걱정되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밥상에 앉아있자니 좀 속상해요. 나도 힘든데 걱정이 되면서도 속상하면서도 이런 기분이 드는 저한테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두 사람 다 바삐 일하다 보면 주말 연휴에 대한 기대감을 보상처럼 많이 갖게 돼요. 한 사람의 컨디션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 금쪽같은 시간이 생기를 잃었을 때 너무 속상하죠. 그래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몸이 안 좋다니까 잘 쉬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빨리 모두 전환하고 도로님도 얼른 같이 쉬세요. 한 사람 아플 때 같이 잠도 많이 푹 주무시고 그래야 기운 차리는 사이클 같이 맞추죠. 글라라님 청해 주신 코모도얼스의 이지 들을 거고요. 브 믿었습니다. 러블리 데이. 그리고 세인트 프란시스 콰이어 피처링 라이언 투비 오 해피 데이 이어드립니다.

0: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신도리가 만듭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부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3: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아델의 Easy on Me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님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3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용신 씨, 새벽에만 열렸다가 귀신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군산 도깨비 시장 구경하고 고추 사고 알밤 잔뜩 사서 집으로 갑니다. 무려 오늘 새벽에 3시에 나와서 꽉 차게 놀고 가요. 8452님이세요. 군산 당일치기 여행하셨나 봐요. 하루를 진짜 야무지게 채우셨네요. 조심해서 졸립지 않게 잘 쉬면서 오세요. 라라랜드 중에서 Another Day of Sun 소연 아빠님 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까지 한 번에 케어. 바밤바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2: 1544-7575.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본조비 Living on a Prayer 홍지연님과 함께 들었고요. 빌리조엘의 The Stranger 2209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호기님이 TV 여행 프로그램에 김천 직지사가 나왔는데 너무 가고 싶어서 아들 둘과 다녀오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수원으로 가는 중인데 엄청 막히네요. 뒷좌석에 앉아서 좋은 음악 귀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연휴 끝마무리니까요. 엄청 막히긴 하겠어요. 자작나무라는 닉네임으로 차가워진 바람 온몸으로 느끼면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길을 걸으니까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잔잔한 행복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면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캐치님이 트렌치코트 여러 벌 있는데 한 벌 꺼내 입고 나면 가을이 지나더라. 그렇게 후다닥 지나더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여행도 잘 가셨고 산책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5565님과 함께 글렌 메데이로스 엘자가 부르는 호멍 다비띠에 들을 거고요. 7904님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입니다. The Prayer 그리고 보람님과 함께 조식 로반의 You Are Loved 이렇게 세 곡 들을게요.

I'll be over you. 토토의 노래 바위나리님께 전해드렸어요. 나탈리 코 Starting Over Again 앞서서 보내드렸습니다. 지역 코스모스 축제의 시화전 전시 행사 참여하고 이제 집에 와서 쉽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요. 하루에 피로가 싹 씻기네요. 6888님. 코스모스는 여름부터 피어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역시 파란 가을 하늘이 배경이 되어줄 때 그러니까 요즘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코스모스 축제의 시절이네요. 코스모스 축제만 축제냐. 지금 대하가 또 제철이라고 3670님 아이들 데리고 강화 동막해수욕장 왔다가 나가는 중인데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한번 신청해봅니다. 지금 저 이 자리에 앉으면은 요즘 뭐가 제철인지 다 알거든요. 돼지공주님도 강화도 나들이 했는데 지금 대하구이 먹는다고 3690님도. 대하 맛있는 철 맞는 것 같아요. 퀸의 Somewhere Only We Know 윤성숙님께 보내드릴 거고요. 더 콜링입니다. Wherever You Will Go.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남성 중창단 연습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요. 운전하는 남편이 노래를 막 따라 불러요. 뮤직 아줌마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노래를 잘하시기도 하겠지만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더 잘 부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조안 오스본의 One of Us, 민트님 신청하신 노래로 오늘 닫겠습니다.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0: 해.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 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고력 임팩트!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1: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7: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6: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산의 밤나무에서 밤이 떨어지고 가로수에선 열매가 떨어지듯이 낙엽도 우수수 손을 놓고 떨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엔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미련도 놓고 오래된 서운함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아야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계획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잡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놓을 줄도 알아야 새 것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쌓아뒀던 미움이나 원망. 자,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음악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죠.

0: 영원히 사랑만큼은 놓지 않겠다고 노래한 것 같죠? 그렇지만 눈 뜨면 꿈인걸. 백일몽 영화 세시봉 중에서 강하늘, 정우, 조봉래가 노래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손을 놓고 멀어질 땐 다 이유가 있죠. 뭐 미워서 멀어지기도 하고 서운해서 멀어지기도 하고 식어서 멀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또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멀어지기도 하지 않을까요? 이것저것 툭툭 떨어지는 가을, 때론 내가 먼저 손을 놓을 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계절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 마음도 얼마든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것저것 떨어지는 요즘, 이 가을, 우리도 한 발씩 떨어져서 사람을 또 사물을 바라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단, 음악에 대한 미련은 놓지 마시옵소서.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샵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명태야.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글래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점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요. 그쵸? 5359번으로 여자이니까 이 잔나비의 최정훈 씨하고 심수봉님이 함께 부른 곡 참 멋집니다. 콜라보가 기가 막히죠? 0286번으로도 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인옥님이 마음은 굴뚝이지만 서로 시간 내서 밥 한번 먹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그러게 이거 뭐 놓고 싶어서가 아니라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네요. 바람이려 이용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이 제가 손놓았던 것 중에 최고는요. 23년 전에 헤어졌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하고 1071번으로 아니 23년 전 생각이 불현듯이 났어요. 어쨌든 잘했다고 생각하시니 참 다행입니다. 6258번으로는 엄마 아빠가 움켜쥐고 사시

어떤 것들이요? 아, 참 버리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힘드네요. 하긴 50년을 안고 산 짐들이니 어쩌겠습니까? 10월 24일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버리자니 아깝고 챙기자니 짐이고 매일 저도 갈등합니다. 6258번으로 그러게요. 어머님은 절대 못 버리실 겁니다. 그럼요. 아마 뭐 버리려고 그러면 그러실 거예요. 나도 갖다 버려라. 나도 갖다 버려. 어머님들의 공통 대사 아니겠습니까? 정해주신 곡 홍민정입니다. 아마도 그건.

그리움만 쌓인의 여진의 노래 이식님, 이은주님 청해 주셨고 중학교 친구 미나를 50이 다 돼서 만났는데요. 서로 나이 든 모습에 울컥했습니다. 7559 휴대전화로 보통 뭐 조금 변했어도 어머 얘 어쩜 넌 그대로니 그렇게 말하는 게 십상인데 우리님은 서로 솔직하셨군요. 그래서 우셨어요? 얼굴 마주보고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정해주셔서 함께 들었고 9182번으로 아주 블루지한 그런 곡이죠. 주정희 씨의 음성으로 오늘은 들었습니다. 여러 가수가 불렀는데 이미배 씨나 뭐 이광조 씨가 부른 분위기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주정희의 음성으로 서글픈 사랑 그리고 아마도 그건 홍민정의 노래 내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남자가 이런 것도 안 들어주냐라고 괜히 짜증을 부렸었는데요. 허리 협착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요. 나중에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죠. 뭐 그래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8017 휴대전화를 걸주셨는데 남편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푸른 하늘의 곡이죠. 꿈에서 본 거리. 오늘은 윈터플레이의 음성으로 청해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죠.

0: 초등학교 동창인 정숙님하고 결혼을 하셨군요. 배명종님. 초등학교 동창인 와이프 정숙아 정말 사랑한다 하면서 배명종님이 고맙소 조항조의 노래 청해 주셨고, 조용필 바운스는 진혜정님, 김혜영님, 또 경환님이 한마음의 가슴앓이, 윈터플러의 음성으로 꿈에서 본 거리,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1: 화물차 필요할 땐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소리 질러!

0: 스토리가 만듭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5610번으로 아 진짜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연휴 이렇게 허무하게 보냈어요.

감기, 독감 너무 힘들어요. 다들 감기, 독감 조심하십시오 하셨는데 그렇군요. 저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서 마음은 놓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손 씻는 거 또 이 찬바람 유의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철원 고석정 꽃밭 구경하고 갑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꽃밭에 마음을 쏙 뺏겨버렸어요 하셨는데 9463번으로 예, 꽃밭에서 이제는 음악으로 마음을 얼른 가지고 오십시오. 청해 주신 유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1부 끝곡으로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합니다.

0: 배달 주문 간편한 사모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사모네드피아.
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사모네드피아.
0: 국민 인생 사모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

하루의 고단함을 마음 따스히 마무리합니다. 영선님 고맙습니다. 정훈이 꽃밭에서 코스모스, 뭐 국화, 핑크뮬러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꽃들이 요즘 아주 지천에 펼쳐져 있습니다. 치매 때문에 걱정인 분들 뮤지컬 통해서 다른 가족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무 뜬금없나요? 아니요.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 용산 더줌 아트센터에서 공연 예정인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입니다. 예, 행복한 동행 가족들은 10월 17일, 18일, 19일, 토일, 월, 주말에는 3시, 평일엔 7시 30분인데 이 작품을 보다 보면 한바탕 울고 웃고 그러면서 현실로 돌아와서는 오래오래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이름은 당연하고요. 원하시는 관람 날짜를 꼭 적어서 지금 신청을 하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정. 이젠 랜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볼.

0: 지금 깐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깐뽀르테.
2: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Good Music Station. CBS FM

뉴욕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군요.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하시나 봐요. 차재선님, 박강성, 장난감 병정, 또 캠핑장에서 듣는 행복한 동행. 남다르죠? 저는 그때 불멍하면서 이렇게 음악 듣고 있으면 기분이 묘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기회를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 4744번으로 박인이 모닥불 정해주셨고, 서유님, 형신님, 송골매 모두 다 사랑하리 정해주신 곡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아들 22번째 생일인데요. 실습 항해 중이라 11월 초에나 볼 수 있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안전 항해를 빌어봅니다. 그렇군요. 아드님 너무 기특하네요. 6208번으로 청해 주신 곡 박혜경입니다. 레몬트리.

마당에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니 진짜 가을이구나 싶었습니다. 나의 청춘 때 듣던 노래 청합니다. 5024번으로 최성수 남남. 그렇군요. 청춘 때 들으셨군요. 또 선숙님, 이법성님 청해 주신 브라운 아이스 벌써 1년. 참 방송 들으면서 옛날 얘기들 많이 하세요. 고맙습니다. 옛날 방송을 기억해 주셔서. 또 최시근님, 왕진님, 강승모의 무정블루스, 용현님도 청해 주셨고, 박혜경 레몬추리,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모았는지요? 남편이 3천만 원을 입금해 줬어요. 실수로 빌린 대출 이제 남편 댁에 다 끝냅니다. 축하해 주세요. 어머나, 너무 고맙네요. 진짜 너무 오랜 시간 마음 아리를 하셨다고요. 2830번으로 남편에게 띄우는 곡입니다. 임현정 고마워요.

현주님이시군요.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아서 정감이 가요 하셨는데 네, 4200번 현주님 청해 주신 김보경 혼자라고 생각 말기. 또 강희자님이

0: 뵙고 보고 싶은 얼굴 청해 주셨고 임현정 고마워요.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미래를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1: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0: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2: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0: 전
1: 이번에도
0: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오늘 끝곡은 영재님, 재만님이 정해주신 푸른 하늘의 겨울바다 전해드릴게요. 좀 춥겠다, 그쵸?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기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0: 쭉쭉 성과가 쭉쭉
1: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2: 판촉물
1: 고려기프트
2: 답례품
1: 고려기프트
2: 기념품
1: 판촉물을 고려하라
0: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알쏘.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0: 라떼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도를 펼치면 당연히 위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전 지도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대요. 중세 유럽에는 동쪽을 위에 둔 지도가 있었고 이슬람권에선 남쪽을 위에 놓은 지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북쪽이 위라는 건 오랜 시간에 걸쳐 익숙해진 하나의 약속일 거예요. 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도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전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쪽을 위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지도도 달라 보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다르게 바라보기를 해봐도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일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누군가의 선택도 그제야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10월 11일 일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토이 스케치북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다르게 바라보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도를 볼 때 동서남북의 위치를 돌려가면서 봐도 되는 것처럼 생각도 꼭 한 방향으로만 둘 필요는 없겠죠. 익숙했던 것들을 조금 낯선 쪽에서 바라봐도 괜찮은 그런 일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는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아날.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아날.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아날.
0: 자연 아날.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이승철의 그 사람, 그 전에 들으신 노래 Fly to the Sky 가슴 아파도 였습니다. 오늘 낮에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길 옆에 코스모스가 핀 들판을 발견했어요. 와, 감탄만 연발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나 꽃들은 아름다워요. 저도 나이 들어가지만 꽃처럼 예쁘고 싶네요. 예쁜 걸 보며 감탄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니 예, 우리 고은님도 충분히 아름답고 예쁘십니다. 1475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모든 꽃이 다 예쁘고 각자의 매력이 있지만 자신이 피는 계절의 이미지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코스모스는 참 가을을 닮았죠. 여리여리하고 분위기도 있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니, 금요일 밤에 갑자기 서울에서 멀리 가고 싶어서 떠났어요. 목포에 묵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길입니다. 840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오, 진짜 멀리 갔다가 다시 오시는 길이군요. 아주 즉흥적으로 결정한 여행이었는데 괜찮으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729번으로 보내셨어요. 지난달에 이사 왔는데 아직 작은 방에 안 푼 상자가 몇 개 있어요. 오늘은 책을 정리하려다가 예전에 쓰던 수첩이 나와서 한참 읽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사람 이름도 있고 이미 이룬 계획도 적혀 있더라고요. 책은 반밖에 못 꽂았어요. 나머지는 내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요.

카니발 그녀를 잡아요. 그리고 임상아의 뮤지컬 이어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까진 아니더라도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지는 계절 가을입니다. 하늘바다님. 참 이게 가을의 힘이랄까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조금씩 차오르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짧게라도 보내보시면 좋겠네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상대방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먼저 받으면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문자 남겨요. 애들 어릴 때부터 듣던 꿈음인데 큰애가 다음 달에 전역입니다. 오랫동안 항상 여기서 기다려주는 친구 같은 꿈음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5693님. 아, 친구 되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셨네요. 1837번으로 보내셨어요. 오랜만에 친정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엄마가 이불을 한 채 더 가져다 주셨어요. 안 추워 엄마 했더니 새벽엔 추울 수도 있다며 발치해 놓고 가시네요. 엄마는 주무시러 들어가셨고 저는 예전에 쓰던 방에 누워 있습니다. 벽지도 가구도 바뀌었는데 이 방에서 들리는 집안 소리는 그대로네요.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김윤아의 야상곡, 이문세 이소라 슬픈 사랑의 노래, 그리고 포지션의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0: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 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옥상 달빛이 부른 마음에 쓰는 편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남편이 자다가 코를 너무 골아서 살짝 흔들었더니 나 안 잤어 하는 거예요. 방금 코 골았어 했더니 그냥 숨을 좀 크게 쉰 거래요. 그러고는 30초도 안 돼서 또 같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들려주려고 녹음했는데 중간에 제 웃음소리도 들어갔네요. 590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소소하고 즐거운 추억이 아닌가 합니다. 내일 꼭 들려주세요. 안 잤어. 그냥 숨을 크게 쉰 거야. 5329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이기도 했어요. 최선원, 나를 지켜줘.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4: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3: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5: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3: 전
4: 이번에도
3: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6: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7: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6: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8: 대리 부르셨죠?
6: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뿌려드리면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 신해철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곰팅이님, 헬스장 건물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으로 한 달 동안 운행도 안 하고 저도 운동 안 나가다가 거의 2주 만에 갔더니 몸뚱어리가 초기화된 기분이에요. 평소 하던 무게가 무척 버겁네요. 당분간 저중량으로 감각세포들 자극을 좀 줘야겠습니다. 그럼요. 또 안 하시다가 갑자기 무리하면 또 근육이 놀랄 테니까. 그나저나 운동하러 가시는 건데 헬스장 엘리베이터 말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운동은 좀 싫으셨나 봐요. 본격적으로 안에서 운동하는 건 좋지만 하러 걸어 올라가긴 싫다. 어떤 마음인지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이에요. 행복한 호빵걸림. 가을맞이 이불을 새로 장만했습니다. 발열 이불도 아닌데, 그렇다고 두꺼운 솜이불을 산 것도 아닌데요. 너무 따스워요. 정말 따뜻하게 꿈음 듣고 계시다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요. 덥다가 아니라 따뜻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또 금세 우리 입에서 나올 줄 몰랐네요. 가을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슬제이님은 매일 밤 잔잔한 음악이 집으로 가는 따뜻한 길 같아요. 대학생 딸과 남편과 대학로의 연극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25년 전 대학로, 그때와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대학생일 때 다니던 그곳을 대학생이 된 딸과 함께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그러셨겠네요. 이 노래는 1013번으로 정해주셨어요.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린의 노래, 사랑에 아파 본 적 있나요? 이어드립니다.

가치가 있는 일요일. 서시 이성복. 간이 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늦고 허란 저녁이 옵니다. 낯선 바람이 부는 거리는 미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맞은편 골목에서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사방에서 새소리 번쩍이며 흘러내리고 어두워가며 몸 뒤트는 풀밭, 당신의 부르는 내 목소리, 키 큰 미루나무 사이로 잎잎이

0: 서 씨는 시집이나 긴 작품의 첫머리에 두는 시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여는 시라는 거죠. 그런 제목으로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간이 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고 늦고 허란 저녁이 오는 걸 느끼면서 말이죠. 바람과 낙엽 굴러가는 소리가 선명해지는 이 가을밤. 가을이란 계절은 이루어진 사랑보다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랑에서 오는 그리움이 더 오래 머무는 계절인 것도 같네요. 시가 있는 일요일 이성복 시인의 서시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노영심이었어요. 그리움만 쌓이네.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맘

브리지의 안기님이 정해주셨던 김필의 그때 그 아인, 백예린의 다시 난 여기였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8643님, 퇴직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출근하던 시간에 꼭 눈이 떠졌어요. 이번 주도 내내 그러다가 또 휴일이라 그런지 어제 오늘 알람 없이 푹 자고 일어나서 천천히 아침을 먹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구두를 닦아서 넣어두는데 신고 다니던 날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아직 빈 시간들이 낯설지만 내일은 혼자 영화라도 한편 보러 갈까 합니다.

0: 儿到里嫩棒。
1: 바위나리님이정해주셨던에피톤프로젝트나의밤그전에들으신노래선우정아였습니다내가나에게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0: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0: 경동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0: 사람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Well,
1: well,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오웬의 오늘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머리하게 파타!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0: 전문점 명태어장 쯔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5: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6: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7: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8: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9: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10: 리메이드 서울.
11: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쭉갈걸.
1: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Yeah. Hey, you know.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남기고 떠나.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취향만큼이나 호불호가 갈리는 거. 영화 볼 때 팝콘이랑 음료수 먹느냐 안 먹느냐. 버터향이 고소한 오리지널 팝콘부터 달달구리 캐러멜 팝콘, 짭짤하고 자극적인 어니언 팝콘 옆에는 매운 라면 맛 팝콘도 나왔다고 하던데. 나가기가 귀찮아서 선택한 곳이 방구석 영화관 일렬이라면 오늘의 팝콘은 어떤 맛으로 고르시겠어요?

주말입니다. 어떤 맛이든 팝콘 한 그릇 옆에 딱 끼고 세상 편한 자세로 널브러져야죠. 영화관 의자보다 딱 두 배는 넓고 폭신한 최강의 영화 음악 일요일 첫 곡이에요. 마이걸 투어 중에서 빛이 보이십니다. Don't worry, baby.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했습니다. 광고만 듣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0: 배울 순 없을까?
1: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0: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반딧불이 짧은 여름밤의 추억, 영화 연애소설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영화 증인 중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였습니다. 영화의 내용으로 보나 또 음악의 분위기로 보나 밤에 들어야 어울릴 것 같은 차분한 음악이지만 딱 요맘때 들으니까 낮에 들어도 참 좋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팝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 영화관에서 어떤 간식 선호하시나요? 청개구리님, 영화관에서 먹는 핫도그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이상민님, 영화는 핫도그와 함께 전 핫도그 먹고 팝콘도 먹어요 하셨습니다. 와, 배 엄청 부르시겠는데요. 요즘에는 식사하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막 누워서 볼 수 있는 영화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영화 볼 때 어떤 간식 선호하시나? 제 친구는 꼭 그 오징어 다리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통오징어 이런 거 꼭 사 먹어요. 또 어떤 친구는 꼭 나초를 먹고. 네. 저는 그 간식 없는 극장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항상 팝콘. 전 팝콘입니다. 어떤 맛을 먹을까? 그리고 그 간식이 없이 영화를 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저는 극장에 갈 맛을 못 느껴요. 집에서도 영화를 못 보겠어. 간식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시각하고 미각이 같이 가나 봐요. 마치 간식 없이 영화를 본다는 거는 저는 그런 주사는 맞아보지 않았지만 뭐 왜 요즘 다이어트 뭐 마흔자로 위고비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음식을 먹는 낙이 없다고 하던데 거의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와, 근데 그나저나 아주 옛날에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기억하실 분 계실 거예요. 극장 앞에서 간식을 팔았단 말이에요. 세대 차이 나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근데 네. 극장 앞에서 팔았어요. 고구마 튀김 같은 거. 엄청 딱딱한 거. 쥐포. 냄새 엄청 나는 거. 그런 걸 어떻게 갖고 가서 그렇게 극장 안에서 먹었을까요? 오도독 오도독 소리 나는데.

신기한 일이에요. 네. 맛있겠다. 그쵸? 0750님. 며칠 전에 영화 클로저 보고 내용을 그림으로 담아봤어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네요. 와, 직접 그리신 건가? 그러신 거겠죠? 와, 너무 아름답네요. 노래 들을게요. 이번에는 영화 페어런트 트랩 중에서 나탈리 콜의 L.O.V.E. 러브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먼저 4209님. 모레 학교에서 MT를 가는데 오랜만에 꽤나 설렙니다. 신청곡은 영화 어느 멋진 날의 삽입곡 원파인데이. 잘 다녀올게요 하셨는데요. 뭐 10월 3일에 보내주신 사연이라 MT는 이미 다녀오셨을 것 같지만 네, 좋은 영화 음악은 언제 들어도 좋은 거니까 영화 어느 멋진 날 원파인데이 나탈리 머천트 목소리로 먼저 띄우겠습니다.

맥라이언과 아네트 베닝의 영화 내 친구의 사생활 중에서 파이스트의 I Feel It All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피치 퍼펙트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던 곡이죠. 영화 속의 아카펠라 그룹인 바든 벨라스가 부른 벨라스 파이널스였습니다. 피치 퍼펙트에는 아카펠라 경연대회 결승 무대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결승에서 부른 곡이 방금 들으신 벨라스 파이널스입니다.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노래를 조합해서 새로운 곡처럼 만든 메시업 곡인데요. 프라이스텍, 돈추, 김미 에브리띵 이외에도 여러 곡들이 합쳐진 음악이었죠. 따로따로 들으면 전부 다 익숙한 곡들인데 아카펠라 버전으로 메시업해서 들으니까 와 진짜 색다르네요. 이번에는 1265님 신청곡 준비했어요. 강디, 이 곡도 혹시 신청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어떤 곡일까요?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들었던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오징어 게임 OST로도 나왔나 보네요. 이 아름다운 가을에 처음 애청자님들과 함께

이 노래 듣고 싶은데 모두 좋은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장한동 애청자 김명순 드림. 아, 이토록 성의 있고 사랑이 가득한 신청 사연이 있을까요? 꼭 들려드려야죠.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리고 영화 폭내프의 연

0: 的。
1: 还记得我的手吗？
0: Wonderful, marvelous. You should care.

0: 영화 에로스 중에서 카에타노 벨로주의 미켈란제노 안토니오니, 이어서 들은 곡은 주앙 질베르토의 스 원더풀이었습니다. 이 스 원더풀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 삽입됐던 곡이에요. 영화 에로스 아세요? 이 영화는 좀 독특한 영화였어요. 세 편의 이야기로 이어진 옴니버스 영화인데요. 그 세 편이 뭐냐면 왕가이 감독의 그녀의 손길,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꿈속의 여인, 그리고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위험한 관계까지 이렇게 세 편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옴니버스 영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저 궁금하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운365에서 스킨케어 2종,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에무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영음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하늘과 바다 중에서 장나라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어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순 우리말 옴살,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를 뜻합니다. 우리는 나이도 같고 성격도 비슷해서 금세 옴살이 됐다처럼 쓸 수 있죠. 옴살과 비슷한 말로 단짝, 단패, 그리고

옴시래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옴시래기는 조금도 줄어들거나 변한 것 없이 고스란히 본바탕 그대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소롯이와도 비슷한 말인데요. 잘못되거나 달라진 것 없이 조금도 추긴하지 않은 채 원래의 모습 그대로인 상태를 말하죠. 생각해보면 사람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언제든 곁에 있어줄 것 같은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느낌을 주는 사이. 어쩌면 그런 사람이 나의 옴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서로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에겐 그런 옴살, 단짝이 있나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토스티의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테너 칼로 베르건지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래 만나지 않아도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사람이 있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해도 뭐 별 설명 없이 금세 예전처럼 이야기가 이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기쁜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해지는 사람. 그런 옴살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게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런 편안하고 든든한 사람일까 하고요. 오늘은 오래된 단짝 한 사람에게 별일 없어도 또 안부 한번 건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 보내드렸습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그레고리 노울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소곡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558번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아당 가족님들. 철원의 휴양림에서 아침 산책 중에 듣습니다. 숲에서 들으니 음악이 더 와닿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너무 좋죠. 휴양림에서 산책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 얼마나 음악이 좋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 안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깨끗하게 내려놓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차이콥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행진곡 보내드립니다. 앙드레 프레비니지 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행진곡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프레비니지안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601번님 사연인데요. 강아지와 함께 정원님 방송 들으며 여름 옷 정리하고 있어요. 매일 직장에서 듣다가 휴일에 듣는 정원님 방송은 최고의 힐링 시간입니다. 제게 주는 가장 행복한 선물이에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또 직장에서 그래도 들을 수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몰래 들으시나? 그래도 편안하게 누워서 눕방 방송 들으시면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봉산 아래에 펼쳐진 작은 마을에서 나는 첫 숨을 텄다. 올망졸망 버섯 같은 초가집들이 정겹게 이마를 맞대고 늘어선 농촌 마을은 동화 속의 한 장면 같다. 지금은 도시화되어서 아파트 숲이 늘어섰지만 내 기억 속 그곳은 여전히 한 폭의 그림으로 남아있다. 빠르게 변화해가는 문명사회는 우리들의 고향을 앗아갔다. 다만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그때의 아련한 풍경과 잔잔한 추억일 것이다. 우리 집은 마을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어서 오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대문 없는 마당으로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며 경계가 없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까지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도시 출신의 어머니는 중매로 만나 결혼하셨다.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가 없어 애태우던 중에 내가 태어났다고 했다. 모두의 기다림 속에 태어난 첫 아기.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였기에 나는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아버지의 잦은 전근으로 수시로 이사를 해야 해서 나는 할머니 품에 맡겨졌다. 태어난 고향에 남아 자란 셈이다.

생각하면 그 시절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드넓은 자연의 품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랄 수 있었음은 감사하다. 농촌의 어른들은 늘 바빴다. 농번기가 되면 모두 들로 나가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집을 보아야 했다. 다행히 또래의 아이들이 있어 어울려 놀아 외롭진 않았다. 자연의 모든 것이 장난감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었다. 혼자 시간을 보낼 때면 집 안팎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꽃밭에 앉아 막 피어난 꽃들과 눈 맞춤하며 말을 걸어보기도 했다. 마루에 배를 깔고 엎드려 동화책을 읽다 깜빡 잠이 든 적도 있었다. 한잠 자고 일어나 눈을 비비며 우뚝 솟은 구봉산을 바라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위안이 되었다. 늘 혼자인 내게 구봉산은 수호신이자 할머니 같은 존재였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고향의 기억은 선명하다. 노랗게 익은 벼들이 일렁이던 논두렁길, 군데군데 낡은 옷을 걸친 허수아비가 손짓하는 가을 풍경은 동화 속의 한 장면 같다. 배추와 무와 대파가 줄맞추어 싱싱함을 뿜어내며 자라던 밭둑길은 초록의 향연이다. 꿈결처럼 거닐던 그 길을 다시 걷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낸 추억들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깨닫는다. 지금은 가도 만날 수 없는 풍경이지만 내 마음속의 고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곳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나만의 쾌렌시아로 남아있다. 자연이 삶이 되고 무한한 꿈의 무대가 되어주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

모차르트의 디벨트멘토 D장조 쾌일번호 13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헤베르트 블룸슈테트가 지휘하는 슈차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김현주의 책 인생은 쓰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 어린 시절의 풍경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살던 집도 없어지고 뛰어놀던 논밭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그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분에게는 이 구봉산이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바라보기만 해도 든든했던 산, 그리고 그 아래 펼쳐져 있던 고향의 풍경. 특히 마지막에 그곳을 그 나만의 큐렌시아라고 표현한 게 참 좋았습니다.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어도 떠올리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속 고향 하나쯤 있으신가요? 힘들 때 가만히 꺼내볼 수 있는 풍경으로 오래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5033번님 사연인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인데 가을을 맛보려는 인파들로 차들이 넘쳐납니다. 마음을 고쳐잡고 다시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또 이렇게 가을을 정말 제대로 즐기려는 분들 많이 계시나 봐요. 저는 이제 항상 뭐 단풍 구경 간다 그러면 남 얘기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렇게 그 철에 늦지 않게 이렇게 꼭 즐겨야 하는 것들을 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도 참 인생의 재미인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글라즈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소스테노토. 이 곡을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키릴 카라비치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글라스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소스텐누토 니콜라 베네디티의 바이올린과 키리엘 카라비츠가 주연한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5권 오프스 54 듣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다섯 번째 곡 스케르초 만나봅니다. 스케르초는 원래 이탈리아어로 농담, 뭐 장난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빠르고 가벼운 움직임이 돋보이는 그런 기교적인 소품입니다. 짧은 음영들이 재빠르게 오가면서 장난스럽고 생기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어제 들었던 녹턴의 고요한 밤 풍경과는 또 완전히 다른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그의 스케르초 들어보죠. 피아노는 기아르츠 오피츠가 연주합니다.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5권 54가운데 다섯 번째 오스케르초 게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975번님 사연인데요. 문 활짝 열고 청소하면서 이불은 세탁기에 넣고 클래식 들어요. 최고예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개운하시겠어요. 듣기만 해도 문 활짝 열어놓고 요새 또 공기도 좋은데 이불 빨래도 하고 이러고 나면 뿌듯하시죠? 힘드시겠지만 음악 들으시면서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로스티카나 가운데 간주곡 보내드릴게요. 카라야니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간주곡 들었습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 감동을 주는 음악 하면 떠오르는 몇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음악이에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군대 행진곡 1번 D장조를 이모젠 쿠퍼와 얀 케펠렉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4핸즈 연주예요. 1부 끝곡이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박홍근 씨 윤용하곡 나뭇잎배 소프라노 이상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브리엘 포레이 로망스 A장 조프스 69를 토미 라일리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598번님 사연인데요. 참 설레는 오늘입니다. 제가 불면과 우울증으로 근 4년 동안 두문불출하다가 요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셨습니다. 아,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싶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수 보내드리고요. 네, 음악과 함께 또 햇빛 많이 받으시면서 밝은 생활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당을 떠나지 마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가운데 저 미소 짓는 하늘을 보라 보내드릴게요. 루이지 알바 테너 그리고 알치오 갈리에라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함께합니다.

러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가운데 저 미소 짓는 하늘을 보라. 테너 루이지 알바의 노래 그리고 알치오 갈리에라가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7800번님 사연인데요. 인천공항 가는 지하철 아니에요. 오랜 직장생활로 인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직장생활이 지겨워서 힘들 즈음 아는 언니랑 둘이

일본 여행을 가요. 63세, 65세 아줌마 둘의 자유여행이죠. 틈틈이 일어 공부도 했어요. 맞습니다. 야, 참 재밌는 여행이네요. 그래요. 좀 이렇게 뭔가 이제는 좀 내가 아, 좀 쉬어야겠다. 잠깐 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 때, 그때 그 본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하셨어요. 두분 즐거운 여행 하시면서 다시 새 힘을 많이 얻어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5번 F장조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듣습니다.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 피에르 바르비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5번 F장조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들었습니다. 크리스티안 페라스의 바이올린, 피에르 바르비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1685번님이 보라마의 공원의 아침 산책로에서 듣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보라마의 공원에서 또 듣고 계시는군요. 산책하시면서 음악 함께하면 너무 좋죠. 자, 뭔가 힘이 나는 음악 준비해 봤는데요. 비에냐프스키의 화려한 폴로네이즈 1번 D장조입니다. 오프스 4. 막심 벵겨로프의 바이올린, 이안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헨릭 비에냐프스키의 화려한 폴로네이즈 1번 D장조 보내드렸습니다. 막심 벤게로프의 바이올린, 이안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647번님 사연인데요. 오늘은 손님들이 오기로 해서 벌써부터 설레요. 이쁜 하늘을 계속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어떤 손님들이 오시길래 이렇게 아침부터 설레실까요? 정말 반가운 손님들인가 봐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띠아모 코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해요. 세 명이 함께 노래합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바리톤 드미트리 호보로스톱스키, 그리고 라라 파비앙.

소프라노 조수미, 바리톤 드미트리 호로스톱스키, 그리고 라라 파비앙 세 사람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디아모 코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해요. 4536번님 사연인데요. 아침 겸 점심으로 뭐 해먹을까 연구 중입니다. 좋은 음악에 한 끼 영감이. 달걀 채소 볶음밥에 맑은 미역국으로 결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음악의 어떤 부분에서 이 영감을 얻으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메뉴는 맛있어 보입니다.

마스네의 엘레지 들었습니다. 미셸 말스키의 첼로, 바벨 길릴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일번호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칼 라이스타의 클라리넷, 카라야니 지휘하는 벨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피아니스트의 클라리넷,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리히하르트 슈트라우스의 4개의 가곡 작품으로 27 가운데 4번 모르겐 내일은이라는 곡 보내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슈트라우스의 가곡인데 오늘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바이올린 선율로 함께합니다. 제임스 헤네시의 바이올린,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시죠.

0: 리차드 슈트라우스의 가곡 모르겐 내일은 보내드렸습니다. 제임스 앤에스의 바이올린과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저는 이 처음 피아노 전주 부분이 그렇게 좋아요. 이거 칠 때 아주 아주 마음이 막 저려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0: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을 드립니다.
1: 오늘 마지막 곡은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 준비했습니다. 앙드레 류가 주연한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험한데 예수님은 그 바다에서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던 제자들에게 믿음과 평안을 주시듯 우리에게도 당신의 심령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구주여 광풍이 불어 염창교의 시온성가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옹기장이가 부른 고요한 바다로 함께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뿌리 깊은 나무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길 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마음속에 임마누엘 목사 중창단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김학남의 음성으로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강중현의 믿음으로 살리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 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부활하신 구세주 나무엔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김경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조수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12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119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오늘은 소망이 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주님이 되실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 되십니다. 비록 힘든 환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인생에 환난이 찾아올 때에도 믿음으로 기뻐하며 인내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소망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225장 실로암 샘물가에 핀 전승현의 찬양이고요. 주를 앙모하는 자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이어집니다. 곡중 솔로는 장철준 씨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찬양 두 곡 보내드립니다. 먼저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이어서 김대환입니다. 은혜 아니면.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겠으나 딱 한 송이로 백만 송이의 정원에 맞서는 존재감. 사막 전체를 후광으로 지닌 꽃. 검은 망사 쓴 얼굴 속에 소구름이 있다. 너는 살아있으시라. 살아있기 힘들면 다시 태어나시라. 약속하기 어려우나 삶이 다 기적이므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사막 끝까지 배웅하는 해바라기.

김중식의 다시 해바라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거듭날 수 있다고, 기적이 있다고, 광야에서도 우리 등을 밀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주.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주께로 한 걸음씩 이한숙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서 주 은혜를 받으려 39장 찬송을 신재호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0: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표정 쭉갑골.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크룩스의 오 마이.

0: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1: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2차 모집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승 시인은 그의 시에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름 내에 두 손을 활짝 펼치고 살았다면 이 계절에는 밖으로 향하던 손을 거두어 두 손을 가만히 모아보라는 뜻 같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있다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도 그리고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실은 감사해야 할 선물이라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의 이유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길 바라면서 월요일 시작하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달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853님의 동생분은 완도이시군요. 완도에서 3일을 잘 보내고 5시 30분 파주로 출발했어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잘 올라갈게요. 예, 출발하신 지 한 40분 정도 됐군요. 한태규님은 지리산 노고단을 사전 예약해서 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구례 성삼재 주차장에서 출발해 2시간 30분 만에 노고단 정상에 도착해 수려한 풍광을 조망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참 경이로웠습니다. 아유, 여러분 참 연휴를 보람있게 알차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지난달부터 세 번의 연휴가 이렇게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해서 개천절 연휴 그리고 한글날 연휴까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뭔가 더 분주했던 것도

같고요. 이제 정말 다시 일상의 시작이라는 기분이 들어요.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습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주위의 수넓은 사랑.

오늘은 정기 휴무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일터에서 세 번의 연휴에도 분주하면서도 무탈하게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였기에 가능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앙빵님, 어떤 매장 하실까요? 오늘 휴무일. 그쵸. 미용실, 식당 등 주말을 바쁘게 보내고 월요일 쉬는 곳이 많긴 합니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If ever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수호천사님, 외손주 서유리가 심장 수술을 합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시고 잘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비공개로 사연 써주신 어머님이신데요. 고3 아이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12살 서연이는 검진하며 망막 격자 변성으로 갑자기 눈 시술을 했다고요. 작년에는 아이가 당뇨 전 단계 수치여서 체중 관리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엄마인 저는 둘째 질병이 반복되면서 건강 염려증에 불안장애도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유, 참 어머니께서 불안증을 겪으실 만도 하네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페르난도 오르테가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6,000명의 군인을 한국에 파병합니다. 그것도 황실 근위대인 강류 부대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253번, 253번의 전투에서 전승을 거두었고 120여 명이 전사했지만 놀랍게도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상당한 전우를 적진에 두고 오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전쟁터에서도 자신의 월급을 쪼개 보화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우고 부모를 잃은 한국의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이토록 헌신한 데에는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193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을 때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죠. 이 충격을 잊지 않은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때로 우리 인생의 환난과 아픔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나의 작은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는 하루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상처가 사명이 될 때.

문자 뒷자리 3665번으로 오신 분, 행복한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세심함 덕에 편하고 여유롭게 쉬고 즐기고 왔어요. 여행 가면 꼭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보고 인증샷 보내드려요. 감사합니다. 첨부해 주신 인증샷 안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줄여서 어그라고 쓰신 후에 하트 그려 넣어주셨어요. 귀여우시고요. 여행지에서도 매일 듣던 라디오 방송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신청곡 보내드렸습니다. 짱아님께서는 이제 휴가 가시네요. 오늘 새벽 3시 30분에 가평을 출발해서 고흥으로 늦은 휴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쉼을 얻은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염려 내려놓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소위 7말 8초에 휴가를 갈 수밖에 없는 집이 많아 그때가 여름 휴가의 절정인데요. 여건과 상황이 허락된다면 가을 휴가가 참 좋죠. 덜 붐비고 덜 비싸고 날씨 제일 좋고. 예, 저는 이제 겨울 휴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연말 휴가요. 할일다 끝내놓고 12월쯤 돼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도 제가 남은 휴가를 소진하느라 좀 휴가 낼 것을 여러분께 미리 보고 드리면서 He lives, 부활하신 구세주 듣죠.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어떤 종교를 특정하게 가진 사람은 아니나 항상 이 시간에 가족들 아침을 준비하면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돼요. 오늘도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 보호 아래 무탈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카라멜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공항 달리기님께도 쿠폰 보내드릴게요. 연휴 동안 고생하셨어요. 부모님 밭에서 깨떼 수확하고 마늘밭을 만들고 심고 관수해주고 힘들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몸이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게 시작합니다. 예, 이 곡이 마음을 가볍게 하는데 한몫해주기를. 아바, Thank you for the music.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겠습니다. 2부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
2: I'm nothing special. In fact, I'm a bit of a bore. If I tell a joke, you've probably heard it before. But I have a talent.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이.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결혼 사진에 모르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지우기는커녕 평생 간직할 사진이 됐대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 부부가 결혼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크로아티아 축구 팬들을 만났는데요. 함께 사진을 찍은 장면이 화제가 됐고 크로아티아 관광청과 축구 팬들의 초대로 부부는 크로아티아로 신혼여행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오늘 예상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기분 좋은 추억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반가운 우연을 기대하며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스윗박스의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이었습니다. 아,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사진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서 한 신혼부부가,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 사진을 찍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옆을 지나던 크로아티아 축구 팬들이 그 사진 찍는데 막 들어와서 같이 막 부부를 둘러싸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같이 축하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고맙지만 웨딩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이러면 계획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계획대로만 된다고 좋은 일인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뭔가 좀 꼬인다 싶을 때 그게 작은 기쁨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작은 기쁨들, 반가운 우연들이 많이 찾아오는 월요일 되길 바라면서 오늘 아침 출발해볼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1: 명태와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마이클 부블레 Haven't Met You Yet, 그 전에 브루스 윌리스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 7시 17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입니다. 4345님께서 이런저런 휴무로 벌써 10월도 3분의 1이 지났네요. 좋은 계절이라서 좀 천천히 가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진짜 시간 뭐예요? 왜 이렇게 빨라요? 10월도 3분의 1이 지났네요. 이러다가 눈 한번 감았다가 뜨면은 2027년 돼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글날 연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맞는 첫 번째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어젯밤에 얼마나 속상하셨나요? 산세님은 제주 출장 중이시래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데 벌써부터 보고 싶습니다. 항상 듣는 마님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산세님, 이럴 때는 마님의 성함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님은 왠지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1390님, 짝꿍이 다음 달에 아마추어 복싱 대회를 나갈 예정이었는데 갈비뼈가 골절돼서 경기에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거잖아요. 좋은 일은 계획대로만 찾아오지 않는다. 뭔가 꼬인다 싶을 때 작은 기쁨의 시작일 수 있다. 우리 오프닝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에는 갈비뼈가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말 없이 커피만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만큼 되게 절실히 연습하셨던 걸 텐데. 가만히 있어야 낫는다고 하잖아요. 갈비뼈는, 골절은. 가만히 계시면서 얼른 쾌차하셔서 또 다음 대회 준비하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사연과

0: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수경 리포터 주말 잘 보내셨나요?
1: 네, 특별한 계획은 없었지만 요즘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도 너무 좋은 날씨여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저는 어제 낮에 밖에 있었는데 와, 뭐 이거 여름인가 싶게 진짜 덥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 낮에는 덥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 서울이 29.6도를 기록하면서 10월 중순 기준 119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기온이 높은 편이고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예년보다 더운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은 현재 20도 안팎인데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수원과 춘천, 충주와 세종, 대구와 부산이 모두 27도, 전주가 29도까지 오르면서 이 지역은 특히 더 덥겠습니다. 오늘 곳곳으로 소나기나 비 예보가 있는 상태인데요. 제주도와 전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북도와 경남 서부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요일에는 서울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변화가 커지는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대구 20도, 부산 21.3도, 광주는 20.3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와우, 차은이 들썩입니다. 주디 신난 것 같네요. 더 4개 마이 셰로나, 그 전에 조한제된 블랙하츠의 I Love Rock'n'Roll은 0337님 신청곡이었습니다. 0337님은 연휴에 오늘까지 붙여서 휴가 내시고 시골집 수리하셨대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정겹게 이렇게 담벼락에 고양이들이 무려 5마리가 올라앉아 있는 사진 너무 예쁘게 잘 받았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사라님 사흘 연휴 바삐 다니고 많은 사람 구경하고 종로구 숭인동 45년 전 살던 집도 가보고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구경하고 알찬 3일의 연휴를 즐겼습니다. 오늘부터 힘을 모아 다시 시작입니다. 2924님은 연휴에 백두산 다녀오셨대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지를

서파, 북파 이틀 전부 멋진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 하면서 천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날씨 진짜 좋았네요. 야, 이렇게 화창한 날에 천지를 또렷하게 이렇게 보셨다고요? 오,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방향별로 다른가 보죠? 서파, 북파? 뭐 서파 코스 1420계단을 올라가서 보셨다는 사진. 이야, 이게 진짜 장관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1420계단 힘드셨겠지만 보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연휴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런 연휴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된 일상 열심히 달려보시죠.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7시 30분입니다. 7359님 신청곡이에요. 브라이언 아담스 헤븐.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9608님 신청곡이었고요. 일본 여행 가는 공항버스에서 듣는데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제비꽃님과도 함께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돌보는 게 중요하죠. 음악으로 기분까지 스타일링하는 시간.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헤이의 주댐무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소녀 같은 설렘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닌데 세상이 좀 더 예뻐 보이고 평범한 하루에도 핑크빛 필터가 씌워지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좀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달콤한 음악으로 설렘을 충전하고 밝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블리한 월요일이 되길 바라면서 헤이의 주댐무.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헤이의 주댐이었고요. 우리 그대와 여는 아침 비공식 테타 DJ 하유진 아나운서가 불어를 전공했잖아요. 정확한 발음은 주댐무가 아니고 주댐이라고 했대요. 헤이의 주댐. 그리고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이게 바로 주디의 코디, 주디스의 코디송이었습니다. 50억 그녀님께서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고 대답해야죠 하셨고, 기본자리님도 이 노래에도 프랑스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어주셔서 두 곡으로 오늘의 음악 코디 완성. 두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 외에도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으로 연결해 주셨어요. 6235님, 보람님은 장현주의 썸띵 스페셜, 1967님 상큼한 레몬트리 어떨까요? 8578님 이승환의 좋은 날, 3517님 이소은의 오래오래, 천생연분님 스위스로의 사랑해도 후보곡으로 오른 곡들이었습니다. 감사드려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수습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2: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9: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0: 소리가 만듭니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4: 여행.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5: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4: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5: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6: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8: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7: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올품.
1: 중화역 가까이
11: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11: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12: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에이바 맥스의 킹스 앤 퀸스 1585님 신청곡 들으면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9: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0: 전문점 명표장 쭉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을 연이어 공격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사우디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에너지 시설 공격을 멈추는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은 46.38%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누적 197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동료의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를 알거나 활용한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외래 바퀴벌레가 부산 간만항 일대에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항만을 오가는 선박과 화물이 유입 경로일 가능성을 지목하면서 부산의 온화한 겨울 기후가 정착을 도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버터가 자연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프랑스 파리에는 버터만 전문적으로 파는 매장이 생겼고 런던에서는 버터 소믈리에라는 직업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와 광주 28도, 부산은 27도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0: Wake Me Up Before You 고고 925님 신청곡으로 10월 12일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상쾌한 월요일 활기차게 그대 아침과 시작해봅니다. 순진마녀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홍대에서 합정 가는 5712번 탔는데 기사님이 그대와 여는 아침을 듣고 계시다고 짝짝짝 하셨어요. 답게 살자 멋지게님도 그대와 여는 아침 2부에 오셨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의 퀴즈곡입니다. 이것은 한때 건강의 적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게가 생겼고요. 마늘, 라즈베리, 초콜릿 등을 넣은 다양한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종류를 선별하고 직원들에게 이것에 대해 교육하는 소믈리에를 모집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세계 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협회는 이것 섭취량에 주의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참기름, 2번 버터. 정답과 함께 이것을 주로 무엇과 어떻게 곁들여서 드시는지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10분께 드릴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퀴즈콕에 이어서 들으신 두 곡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방탄소년단 BTS의 버터 버터는 퀴즈콕 듣고 미리 많은 분들이 퀴즈를 예상하시고 신청해 주신 곡이기도 했습니다. BTS의 버터까지 들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버터였습니다. 양파님 요즘 대하철이라 버터로 대하구이 해서 먹었습니다. 새우와 버터 좋죠. 특히 새우 머리를 구울 때 버터 쓰신다는 분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0559님 저희 집은 김치찌개 끓일 때 버터에 김치를 볶아서 만듭니다. 오 그래요? 김치의 맵고 시큼한 맛과 버터의 고소한 풍미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김치찌개가 완성됩니다.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보겠습니다. 사랑꽈배기님 작은 꽈배기집을 운영합니다. 버터를 듬뿍 넣고 만들어요. 풍미와 고소함이 끝내줍니다. 맛있겠네요. 0439님은 기내식으로 비빔밥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버터를 넣어서 같이 비벼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와 진짜 오늘 꿀팁 많이 들어오네요. 아 6685님은 저는 소곱창에 버터를 바르고 구워 먹습니다. 소곱창이요. 느끼할 것 같지만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야, 네. 해볼게요. 맛있을 것 같아요. 3759님, 저는 마라톤 끝나고 그냥 버터를 먹습니다. 든든합니다. 아. 네, 맛있겠네요. 마라톤 끝나면 뭐 그냥 뭘 먹어도 맛있겠죠. 그리고 왠지 정말 좀 든든할 것 같긴 해요. 고칼로리에. 미니미니님 타지에서 홀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막학기 대학생입니다. 본가 있을 때 엄마랑 맛있는 동네 빵집에서 앙버터 소금빵 사 먹었던 방학이 그립습니다. 일가슬 엄마 잠깐 한국 들어온 아빠 라디오 듣고 있나 생각난 김에 앙버터 빵 사러 갑니다. 아 앙버터도 너무 맛있죠. 팥과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버터에 대한 다양한 레시피들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분들 포함해서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시 19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2877님 쉽지 않은 출근길 음악이 좋아 즐겁게 가렵니다. 4943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제이슨 데룰로 원투 원미

4609님, 고딩이 시험 기간이에요. 볼륨 최소한으로 해서 듣다가 고딩이 내리자마자 볼륨 올렸습니다. 오늘도 선곡이 좋습니다. 안드라데이의 Rise Up, 그 전에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Rainbow, 브루노 말스의 I Just Might 들으면서는 5784님께서 와 주말에 셔플댄스 배우러 다니는데 이 음악에 자주 쳐요. 아침에 들으니까 발이 절로 움직여지네요. 이렇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8시 35분입니다. 덤두리님께서 긴 연휴 끝인지 오늘은 다들 출근이 좀 늦으시네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좋기는 합니다. 길이 많이 막히나 봐요. 연휴 끝난 첫날 다들 좀 서둘러서 나온다고 하셔도 나와보면 또 그렇죠. 저도 아침에 나오는데 저는 비교적 새벽에 출근하잖아요. 6시가 안 된 시간인데 차가 막히는 거

뭐였지 하고 찾아봤거든요. 뒤에 성분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 우유나 유크림, 유지방 이런 것들만 위주로 들어있으면 천연버터일 확률이 높고요. 그 외에 다른 잡다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가공버터래요. 그리고 실제로 식품 유형에 딱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공버터, 천연버터는 그냥 식품의 유형 버터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버터 사실 때 한번 이렇게 뒷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8248님 감사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입니다. 이진호님 듣고 계시죠? 포코의 Sea of Heartbreak 신청하셨어요.

레이츠의 Sultans of Swing 삭다리님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 2부 듣고 계세요. 베타곤님 어제 아내와 함께 화담숲에 다녀왔는데요. 아직 단풍이 들진 않았지만 숲 자체가 너무 예뻤습니다. 유명하잖아요. 화담숲. 아이돌 콘서트보다도 예매하기 어렵다는 화담숲. 단풍 없어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중간에 작은 음악회도 있었는데 여기서 주디에게 문제 드립니다. 어제 화담숲 작은 음악회에서 연주된 곡은 무엇일까요? 1번 봄바람, 2번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 저희가 퀴즈콕에서 그 보기 엄하게 드리면 이런 느낌 드시는 거예요? 살짝 농락당하는 느낌이 있네. 정답 1번 봄바람. 여기 퀴즈콕에도 무조건 맞출 수 있게 보기를 드려도 마이웨이로 오답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봄바람 외쳐봅니다. 5780님 신청곡이에요. 에드 시런 드라이브.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메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그 퀴즈 아니었거든요. 베타곤님이 저한테 퀴즈 내주셔서 사연을 소개했을 뿐인데 정말 많은 우리 주디스 여러분들이 정답을 진심으로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민글라바님은 레인보우에 처음 사연을 주셨는데 이 정답을 정답 2번 하셨습니다. 퀴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려요. 저희 퀴즈콕은 내일 8시 즈음하여 나갑니다. 내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오늘 퀴즈 아닌 퀴즈의 오답, 이문세 나월의 봄바람으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지나간 연휴들을 떠올리면 쉬는 날이 이어져서 참 좋았습니다.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연휴는 지친 마음에 숨을 불어넣어주는 작은 낙이자 버팀목이죠.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특별한 휴일이 없다고 합니다.